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
2: 조사오?
1: 아는 건 너야
2: 사오가 바로 누구야?
1: 그런 일 아니
2: 사오차 가가 사기나 가이
1: 어디나 있지 않도?
0: 자마하래니 아는 라카이지 소마라치